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Hello everyone.
0: 오늘도 마가복음 10장
1: Again,
0: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 Today we'll read Mark chapter 10 from verse 13.

0: side of us.
1: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다.
0: And I'm so thankful about that.
1: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0: Truly, I give thanks to Father God.
1: 이제 나이가 많지만
0: Now I'm old in age.
1: 많은 젊은 전도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일하고 있고
0: And many young pastors are arising to work together with us.
1: 복음을 전하는데
0: And we're preaching the gospel around the whole world.
1: 주님 우리가 안에 계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0: And these are the works the Lord is doing inside of us.
1: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0: And I was so thankful.
1: 한 번은 제가
0: One time I
1: 에스와티니 공학대학에서 미국 뉴욕의 그 저 국제적인 그 세계 정상회담 가셨는데.
0: And so the king of Eswatini went to a meeting of heads of states in New York.
1: 제가 이제 그 UN에 가서 그 공학대학을 만났어요.
0: And at the UN General Assembly, and I got to go there and meet with the king.
1: 제 아들이 뉴욕에 사는데
0: And my son lives in New York.
1: 시간 되면 우리 아들 집에 한번 가서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랬어요.
0: I asked him if you have time, can you come to my son's house in New York and have a meal with us?
1: 공항폐학에 미국 정부가 우리 그 보안 저 경호 문제 때문에 여기서 떠나지 못할 건데.
0: And the king answered, "All because of security reasons, I'm unable to leave this area," he said.
1: 그래서 제가 그 앉아 있는데
0: And I was sitting there.
1: 어떤 젊은 사람이 옆에 앉아.
0: A young person came and sat next to me.
1: 당신 누구냐?
0: I asked him, "Who are you?"
1: 이분이 그 총리의 비서예요.
0: And he was the secretary to the prime minister.
1: 남태평양에 있는
0: in the South Pacific.
1: 그 이제 한 작은 섬나라인데.
0: It's a small island country.
1: 아, 총리 여기 오셨느냐?
0: I asked him, "Oh, is the prime minister here?"
1: 오셨다.
0: Oh, he says, "Yes, he is."
1: 제가 명함을 주면서 얘기했어요.
0: And I gave him my card and I said,
1: 나 이런 사람인데.
0: No, this is who I am.
1: 총리 좀 만나기 원하시면 만났으면 좋겠다.
0: And if he wants, I can meet with the prime minister, I told him.
1: 비서가 갔어요.
0: And the secretary went.
1: 금방 오더니
0: And immediately he came.
1: 총리께서 만나고 싶어 한다.
0: And the said prime minister wants to meet with you.
1: 국가 원수인데.
0: He's the head of a state.
1: 신은 조회도 안 되고.
0: You know, they didn't do a background
1: 그,
0: check on me.
1: 거기서 만난 사람.
0: Just immediately, I just met him. And he just saw my card and said he would like to meet with me.
1: 제가 들어갔습니다.
0: So I went in.
1: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
0: And there I began to preach the gospel.
1: 주 복음을 전하기.
0: And then I preached the gospel.
1: 총리께서 너무너무 이제 자세히 잘 들으시고.
0: And the prime minister, he listened so well.
1: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0: And after I was done preaching the gospel,
1: 그분이 죄의 사함을 받으십니다.
0: H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1: 딱 시계를 보니까.
0: And then I looked at the clock.
1: 42분이 지났고.
0: 42 minutes had passed.
1: 너무너무 반가웠어.
0: And I was so happy.
1: 총리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
0: And the prime minister was so happy.
1: 나중에.
0: Later on.
1: 우리 교회 이제 선교사 한 분이 남태평 그 복음을 전한 분 있는데.
0: There was a missionary who of ours who went to the South Pacific to that island to preach the gospel.
1: 그 나라를 찾아가셨어.
0: And he went to that country.
1: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0: And while speaking,
1: 총리를 뵀다 하더라고.
0: He said he met the prime minister.
1: 총리께서 우리 형제 보고.
0: And the prime minister said to that missionary.
1: 혹시 한국에 박옥수 목사라고 하는.
0: Asked him, "Do you know Pastor Oksu Park from Korea?"
1: 아, 우리 가르친 선생이라고.
0: Oh yes, he is our teacher.
1: 아, 그러냐고.
0: Oh really?
1: 이제 여기 한번 오라고.
0: No, please have him come here.
1: 제가 한번 가려고 했는데.
0: And so I plan to go there.
1: 이제 총리가 이제 임기 끝나고 새로 돼서 다른 분이 하지만은.
0: And that prime minister, his term has ended, so they have a new prime minister now.
1: 그냥 진짜 그 국가 원수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0: And it's really hard to meet a head of a state.
1: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여시니까.
0: But God opens the doors before us.
1: 너무너무 놀랍게 이런 일 되어져 너무 감사해요.
0: I'm so thankful that so amazingly these things happen.
1: 그래서 그 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0: And now the gospel is entering those countries.
1: 이제 빨리 코로나 끝나면.
0: And once the corona ends.
1: 우리 한번 꼭 가려고 생각하고.
0: You know, I'm planning to go there.
1: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0: And God is opening the doors in the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1: 거의 대부분 나라 이북 같고.
0: And in most countries except North Korea.
1: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나라 다 같은데.
0: Except for that, we're almost in every country.
1: 제가 복음을 전한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로 도우셔서.
0: And as I preached the gospel, God helped us in so many ways.
1: 이런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0: And He allowed us to do these things without any lackings.
1: 어린 나이가.
0: a young child
1: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0: When he's together with Jesus.
1: 나도 영적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0: Even me, I was such a young child spiritually.
1: 예수와 함께 1년, 2년, 10년, 20년 지난 동안.
0: But as I spent 1 year, 2 years, 10 years, 20 years with Jesus.
1: 예수님 내게 역사하셔서.
0: Jesus worked upon me.
1: 만배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0: And opened the doors for me to preach the gospel all over. When I think about that, I'm so thankful.
1: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하신 너무 놀라.
0: And it was so amazing the work.

0: that God was doing inside of us.
1: 많은 국가 원수를 만났습니다.
0: I got to meet many heads of states.
1: 30분이 훨씬 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0: I've met more than 30 heads of states.
1: 에스와티니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0: Even when I went to Eswatini.
1: 저는 우리 음악 교학생들이 하나 있었는데.
0: We had our music school students.
1: 에스와티니에 가서 봉사를 갔어요.
0: And they went to do Eswatini for volunteer service.
1: 오늘 국립대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0: And one day there was a national university graduation.
1: 우리 학생들 거기 노래 부르러 갔어요.
0: And our students went there to go sing.
1: 근데 얘기했는데 그거 안 된다거든.
0: And then they said, could we do it? They said no.
1: 오늘은 국왕께서 오시기 때문에.
0: And today the king will be coming.
1: 어제 국왕 배학교 우리 순서를 보니까 아무도 못 거친.
0: And we sent the program to the king yesterday already, so nobody can change that program.
1: 졸업식 참석하고 가고 싶어요.
0: Okay, that's fine. We'll just attend the graduation and watch.
1: 진행하는 분 다 오더니.
0: But one of the directors came and said,
1: 지금 국왕이 안 오셨는데.
0: The king is not here yet.
1: 노래 부를 수 있겠네요.
0: Would you like to sing?
1: 아, 예.
0: Oh, sure.
1: 몇 곡 부르러.
0: How many songs do you want to sing?
1: 세 곡 부르러.
0: We want to sing 3.
1: 아, 예.
0: Oh, okay.
1: 국왕이 오시기 전이었는데.
0: And it was before the king came.
1: 이 여학생 둘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0: And these two girls, they sang so well.
1: 1절 한 반쯤 불렀을 때.
0: When about a 1.5 verses through.
1: 국왕이 오셨어요.
0: That's when the king came.
1: 아무 말씀 안 하고.
0: And without saying anything.
1: 자리에 앉으셨어요.
0: He just sat in his seat.
1: 이 여학생들이 두 곡을 더 불렀어요.
0: And then the girls sang two more songs.
1: 그 졸업식이 됐는데.
0: And then they had the graduation.
1: 졸업식을 다 마쳤어요.
0: And the graduation ceremony was over.
1: 국왕 폐하께서.
0: And then the king.
1: 아까 노래 부른 학생들 오라 그랬어요.
0: I called for those two students who were just singing.
1: 그 학생들이 왔어요.
0: And they came to see the king.
1: 어느 나라에서 왔냐?
0: What country are you guys from?
1: 한국에서.
0: Oh, we're from Korea.
1: 우리나라 노래를 잘 부르네.
0: How do you sing our song so well? Oh, we're music students.
1: 이야기하다가,
0: and as they talked,
1: 국왕님 10일 후에
0: King, in 10 days,
1: 우리 길러주신 우리 그 설립자 목사님 오십니다.
0: Our founder pastor, he will be coming here.
1: 국왕께서 장관을 시켜가지고 국왕에서 나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0: And so the king sent one of his government ministers to pick me up from the airport.
1: 그래서 제가 공항에 내렸는데
0: And when I got off at the airport
1: 저는 일반 승객이 보통석으로 올라가는데 And 그 사람처럼 인도해가지고 기민석으로 갔다.
0: I just wanted to go through the regular line but they pulled me out and put me into the VIP lines
1: 장관이 저를 마중 왔다.
0: And then one minister came to pick me up
1: 차를 타고 이제 장관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0: And then the minister in his car took me to the king's palace
1: 장관에게 물었어요.
0: And I asked the king
1: 구하고 내가 면담 시간을 많이
0: I asked the minister how much time do I get with the king
1: 40분이라고
0: He answered, you get 40 minutes.
1: 알겠다고.
0: I said, okay.
1: 가서 에스와티니 왕실에 갔습니다.
0: And I went to the King Eswatini's king's palace.
1: 우리 저 조셉 목사님 같이.
0: With Pastor Joseph.
1: 그래 가서 이제 조셉 목사님 통역해 주시고.
0: And Pastor Joseph interpreted for me.
1: 국왕에게 국왕을 만났습니다.
0: And we met the king.
1: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했어요.
0: And then I preached the gospel.
1: 한 30분 복음을 전했어요.
0: And I preached the gospel for about 30 minutes.
1: 그러니까 국왕이 다 들으셨습니다.
0: And then the king listened to everything.
1: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좀 더 전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0: And then the king said to me, Pastor, can you preach the word more to me?
1: 그래서 또 30분을 더 전했어요.
0: So I preached for another 30 minutes.
1: 그래도 국왕께서 나를 딱 쳐다보셔 한 말씀 좀 더 전해.
0: And then the king looked at me and said, Can you preach the word a little more?
1: 30분씩 세 번 한 한 시간 반을 보고.
0: And so I preached 30 minutes three times. So for an hour and a half, I preached the gospel to him.
1: 그날 죄 사함을 받.
0: And that day, the king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1: 국왕이 너무 기뻐하시네.
0: And the king was so happy.
1: 목사님, 제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0: Pastor, I'll give you land.
1: 여기다 예배당도 짓고.
0: And build a chapel there.
1: 목사님, 집도 지었어요.
0: And pastor, build your house there.
1: 정말 고마웠어요.
0: And I was so thankful.
1: 땅을 주셨는데.
0: And he gave us land.
1: 폰이 약간 변두리라서.
0: And it was a little bit on the outskirts.
1: 우리 아이 와이프 학생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변두리 못 갑니다.
0: And we told them, IYF students don't have cars, so they can't reach the outskirts.
1: 마음 평을 주셨어요.
0: And he gave us about 10 acres of really good land.
1: 산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0: And we went to the mountain. It was so beautiful and nice.
1: 깎을 수 없네.
0: And we could not, you know, work on it.
1: 왕 폐하께 얘기했어요.
0: So we told the king.
1: 산이 너무 좋아서.
0: It's such a nice mountain.
1: 그냥 깎을 수 없어.
0: We don't want to break it down.
1: 마음 평을 더 주면 좋겠다.
0: So can you give us another 10 acres?
1: 그러니까
0: So the king gave us 20 acres of land.
1: 여기 지금 우리 센터를 짓고
0: And we're building our center there.
1: 왕명인도 내 집도 짓고
0: And as the king has said, we're building our house there.
1: 너무 감사한 거예요.
0: And we're so thankful to God.
1: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도우시고
0: In all the work that we do, God is helping us
1: 은혜 베푸셔서
0: And bestowing grace unto us.
1: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 못한 건 아무것도
0: And through that God,

0: there is nothing we cannot do.
1: 하여튼 이런저런 방법으로 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주셔서.
0: And through these various ways, God is having us preach the gospel all around the world.
1: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몇 개 안 되는 그렇게 다 복음을 전해서 감사했어요.
0: And all around the world, we have our missionaries in almost every country. I'm so thankful about that.
1: 또 가자마자 복음의 구원받음 일어나서 교회가 형성되고.
0: And as soon as they get there, they preach the gospel. People get saved. The church begins to develop.
1: 잘하고,
0: and the churches grow.
1: 또 주변 교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일도 하고.
0: And then they unite with other churches in the area. They work together.
1: 하나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0: When I see them being worked out one by one.
1: 어르신은 우리로 말하면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0: There's not one thing that is done through us.
1: 하나님의 은혜 되어진 게 너무너무 놀랍고.
0: But it's so amazing. It is done by the grace
1: 감사했습니다.
0: of God. And I'm so thankful.
1: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0: I give glory and honor to God.
1: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준 그 하나님께서.
0: The God who has led us until now.
1: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실 거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0: I have no doubt that He will help us until the day we stand before Him.
1: 왜냐하면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0: Because Jesus yesterday, today, and forever, He is the same.
1: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0: And if that Jesus is leading my life.
1: 어디 가든지.
0: Wherever I go,
1: 무슨 일이 만나든지,
0: whatever I face,
1: 문제가 안 되는 것은,
0: it will not be a problem.
1: 크신 축복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0: It is because the great blessings of Jesus will lead us.
1: 세월이 지나면서,
0: as time has passed,
1: 저는 정말 죄만 짓고 악만 저지른 저였는데,
0: I was a person who did nothing but sin and evil.
1: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 할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0: But God worked and allowed me to do some amazing things. I'm so thankful.
1: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나라로. 또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0: And I'm so thankful that we could take the gospel into even more new countries.
1: 우리 어린아이 같았는데
0: We were like young children.
1: 예수님 같이 있을 동안에
0: But while we're together with Jesus
1: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0: Young children are not young children.
1: 추한 사람이 추한 사람이 아니고
0: The filthy people are not filthy people.
1: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0: The evil people are not evil.
1: 얼마든지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
0: But we get to live the bright, blessed, glorious life.
1: 주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랍고
0: And when I think
1: 감사합니다.
0: about it, it's so amazing and I give thanks to God.
1: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0: I give thanks and glory to God.
1: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한 그 일이 너무 놀라웠어요.
0: So amazing is the work that God is doing inside of us.
1: 이제 나이가 많았지만
0: Now even though I'm old in age
1: 주님 앞에 설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0: I'm so thankful to think about I'm going to stand before God.
1: 죄 속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다가
0: And we had fallen in sin. We were in despair.
1: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0: We're supposed to be cursed.
1: 주님 오시와 함께 계시고
0: But the Lord, He has come. He is with us.
1: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0: And He helps us and gives us grace. I'm so thankful.
1: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And I'll see you again next time.
1: 안녕히 계십시오.
0: Please take care.
1: 감사합니다.
0: Thank you.

0: And give me strength and give me joy.
1: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생명 같은 말씀들.
0: And the words one by one were like life unto me.
1: 그래서 한 달쯤 지난 뒤에.
0: And then after about a month,
1: 선교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0: God opened the doors for me to enter into the missionary school.
1: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0: 우리 다섯 명쯤 되는데.
1: There's about 25 people attending our church.
0: 선교가 교 뭡니까?
1: They asked, "What's the missionary school?"
0: 아, 우리 앞으로 선교를 하자면 선교사를 길러내야 뭐.
1: For us to do mission work, we have to grow missionaries.
0: 어디서 합니까?
1: Where are you going to do it?
0: 우리 교회.
1: At our church.
0: 바다에서.
1: Oh, here on the floor. Where will they sleep?
0: Well,
1: they'll sleep here.
0: 밥원에서 먹어.
1: Where are they going to eat?
0: 여기서 먹어.
1: Oh, they'll eat here.
0: 뭘 먹습니까?
1: What are they going to eat?
0: 밥 먹는다고.
1: They'll eat food.
0: 아니, 목사님도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뭘 먹습니까?
1: Pastor, even you don't have food to eat. What are they going to eat?
0: 진짜 암담하게 시작을 했어.
1: And truly, we were completely lost when we began.
0: 두 명, 남학생 세 명, 다섯 명.
1: It was 3 male students, 2 female students, 5 students in total.
0: 지금까지 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1: And until now, many pastors came about through that school. And they are around the whole world preaching the gospel. And those pastors going all around the world in the mission fields and people are getting saved. And I'm so thankful to God about that. And recently in 2021, because of the corona,
0: 근데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못해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1: We were unable to hold our conference, so we held it online.
0: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설교를 들으니 막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거.
1: Many people heard our sermons, they were touched and they were moved.
0: 그 이런 일 하는 거 보면.
1: And when we do these things,
0: 그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이면.
1: When these little children simply hear the words of Jesus and accept the heart of Jesus,
0: 죄에 빠지 않는 사람들 훨씬 더 죄에 빠진 사람보다 낫지요.
1: You know, people who have fallen in sin, those who have not fallen in sin, so much better off.
0: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1: And so they say you have to preach the gospel from a young age.
0: 제가 지금은 그렇게 못해. 그때는 어린아이 전도를 정말 많이 했어.
1: I don't do it so much now, but back then I did a lot of witnessing to young children.
0: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1: Then the very amazing thing is.
0: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었는데.
1: That power was inside of Jesus.
0: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1: And as I preach the gospel,
0: 내게도 똑같은 역사 일어나서.
1: The same works are happening in me as well.
0: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1: And the works of salvation are happening.
0: 내가 복음을 구원받은 그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 일어나고.
1: And through that person who got saved through me, through the, him, the works of the gospel happens.
0: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1: And how thankful I am, I cannot say it all in words.
0: 전 세계 그 대부분 큰 기독교단체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1: And all around the world, the main Christian denominations are joining on heart with us, and we're preaching the gospel.
0: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걸 때 말할 수 없이 감사해요.
1: And when I see God living and working in our church, I could not say how thankful I am.
0: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1: I'm so thankful. I cannot express it all in words.
0: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1: After we believe in Jesus.
0: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1: If Jesus is with us,
0: 병이 들어도 문제가 안 돼.
1: Even though we're diseased, it's not a problem.
0: 돈이 없어도 문제가
1: Even though we have no money, it's not a problem.
0: 양식이 없어도 문제가
1: Even though we have no food, it's not a problem.
0: 우리는 어려움 적이 한두 번 있었지만
1: We had difficulties various times.
0: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어.
1: But it was so amazing how God helps us.
0: 그러고 난 뒤에 제 아버지께서 구원받으시고
1: And after that, my father got saved.
0: 두 분 누님이 구원받으시고
1: And two of my sisters got saved.
0: 형님이 구원받으시고
1: And my big brother got saved.
0: 동생이 구원받으시고
1: And my little brother got saved.
0: 조카들이 구원받으시고
1: And my nephews got saved.
0: 다 이제 조카들이나 동생이 또 복음 일을 하고.
1: And my siblings, my nephews, they're all working for the gospel.
0: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1: And it was so amazing.
0: 그냥 나 혼자 있었으면.
1: If it was me by myself.
0: 내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1: I wouldn't be able to overcome the devil.
0: 악한 데끌려 죄 속에 빠지 않는다.
1: I would be led by the evil spirit and fall into sin.
0: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면 나도 이기시니까.
1: But Jesus defeated the devil, defeated me too.
0: 내가 예수님만의 도론지.
1: But after I enter into Jesus,
0: 1년이 지나고 2년, 3년 지나면 지나면 지날수록
1: after 1 year, 2 year, 3 years, the more time it passes,
0: 나는 가리워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게 너무너무 놀라워.
1: I become more hid, and the more Jesus appears, it's so amazing.
0: 이제 저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서
1: now we send missionaries out all around the world.
0: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1: and the gospel is being preached all around the world.
0: 방송을 통해서
1: through broadcasting,
0: 책을 통해서
1: through books,
0: 수양회를 통해서
1: through retreats.
0: 학교를 통해서
1: and also through schools
0: 계속 복음적인 역사 일어나는데
1: continually the works of the gospel is happening
0: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없어
1: and how thankful we are we cannot say it all in words
0: 이제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 일하시는 게
1: and that holy God is working with power inside of us
0: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다
1: and I'm so thankful about that
0: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
1: truly I give thanks to Father God
0: 이제 나이가 많지만
1: now I'm old in age
0: 많은 젊은 전도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일하고 있고
1: and many young pastors are arising to work together with us
0: 전하는데,
1: and we're preaching the gospel around the whole world
0: 주님

0: 우리가 안에 계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1: And these are the works the Lord is doing inside of us.
0: 너무너무 고마웠어.
1: And I was so thankful.
0: 한 번은 제가
1: One time I
0: 에스와티니 공학대학교에서 미국 뉴욕에 그 저 국제적인 그 세계 정상회담 가셨는데.
1: And so the king of Eswatini went to a meeting of heads of states in New York.
0: 제가 이제 그 UN에 가서 그 국왕폐하를 만났어요.
1: And at the UN General Assembly, and I got to go there and meet with the king.
0: 제 아들이 뉴욕에 사는데.
1: And my son lives in New York.
0: 시간 되면 우리 아들 집에 한번 가서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랬어요.
1: I asked him, if you have time, can you come to my house, son's house in New York and have a meal with us?
0: 국왕폐하께 미국 정부가 우리 그 보안 저 경호 문제 때문에 여기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
1: And the king answered, all because of security reasons, I'm unable to leave this area, he said.
0: 그래서 제가 그 앉아 있는데.
1: And I was sitting there.
0: 어떤 젊은 사람이 옆에 앉아.
1: A young person came and sat next to me.
0: 당신 누구냐?
1: I asked him, who are you?
0: 이분이 그 총리의 비서예요.
1: And he was the secretary to the prime minister.
0: 남태평양에 있는
1: in the South Pacific.
0: 그 이제 한 작은 섬나라인데.
1: It's a small island country.
0: 아, 총리 여기 오셨느냐?
1: I asked him, oh, is the prime minister here?
0: 오셨다.
1: Oh, he says yes, he is.
0: 제가 명함을 주면서 얘기했어요.
1: And I gave him my card and I said,
0: 나 이런 사람인데.
1: No, this is who I am.
0: 총리 좀 만나기 원하시면 만났으면 좋겠다.
1: And if he wants, I can meet with the prime minister. I told him.
0: 비서가 갔어요.
1: And the secretary went.
0: 금방 오더니.
1: And immediately he came.
0: 총리께서 만나고 싶한다.
1: And the said prime minister wants to meet with you.
0: 국가 원수인데.
1: He's the head of a state.
0: 신은 조회도 안 되고.
1: You know, they didn't do a background 그, check on me.
0: 만난 사람.
1: Just immediately, I just met him. And he just saw my card and said he would like to meet with me.
0: 제가 들어갔습니다.
1: So I went in.
0: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
1: And there I began to preach the gospel.
0: 주 복음을 전하.
1: And then I preached the gospel.
0: 총리께서 너무너무 자세히 잘 들으시.
1: And the prime minister, he listened so well.
0: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1: And after I was done preaching the gospel.
0: 그분이 죄의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1: H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0: 시계를 보니까
1: And then I looked at the clock.
0: 42분이 지났고
1: 42 minutes had passed.
0: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1: And I was so happy.
0: 총리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1: And the prime minister was so happy.
0: 나중에
1: Later on
0: 우리 교회에 이제 선교사 한 분이 남태평 그 복음을 전한 분이 있는데
1: There was a missionary who of ours who went to the South Pacific to that island to preach the gospel.
0: 그 나라를 찾아가셨어요.
1: And he went to that country.
0: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1: And while speaking
0: 총리를 뵀다 하더라고.
1: He said he met the prime minister.
0: 총리께서 And 우리 형제 보고
1: And the prime minister said to that missionary
0: 혹시 한국에 박옥수 목사라고 하는
1: Asked him, do you know Pastor Oksu Park from Korea?
0: 아, 우리 가르친 선생이라고
1: Oh yes, he is our teacher.
0: 아, 그러냐고
1: Oh really?
0: 이제 여기 한번 오라고.
1: No, please have him come here.
0: 이제 한번 가려고 했는데.
1: And so I plan to go there.
0: 이제 총리가 이제 임기 끝나고 새로 돼서 다른 분이 하지만.
1: And that prime minister, his term has ended, so they have a new prime minister now.
0: 그냥 진짜 그 국가 원수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1: And it's really hard to meet a head of a state.
0: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여시니까.
1: But God opens the doors before us.
0: 너무너무 놀랍게 이런 일 되어져 너무 감사해요.
1: I'm so thankful that so amazingly these things happen.
0: 그래서 그 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1: And now the gospel is entering those countries.
0: 이제 빨리 코로나 끝나면.
1: And once the corona ends.
0: 우리 한번 꼭 가려고 생각하고.
1: You know, I'm planning to go there.
0: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1: And God is opening the doors in the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0: 거의 대부분 나라 이북 나토.
1: And in most countries except North Korea.
0: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나라 다 간 것 같은데.
1: Except for that, we're almost in every country.
0: 제가 복음을 전한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로 도우셔서.
1: And as I preached the gospel, God helped us in so many ways.
0: 이런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1: And He allowed us to do these things without any lackings.
0: 어린아이가.
1: A young child.
0: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1: When he's together with Jesus.
0: 나도 영적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1: Even me, I was such a young child spiritually.
0: 예수와 함께 1년, 2년, 10년, 20년 지난 동안.
1: But as I spent 1 year, 2 years, 10 years, 20 years with Jesus.
0: 예수님 내게 역사하셔서.
1: Jesus worked upon me.
0: 만배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
1: And opened the doors for me to preach the gospel all over. When I think about that, I'm so thankful.
0: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하신 너무 놀라.
1: And it was so amazing the work that God was doing inside of us.
0: 많은 국가 원수를 만났습니다.
1: I got to meet many heads of states.
0: 30분이 훨씬 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1: I've met more than 30 heads of states.
0: 에스와티니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1: Even when I went to Eswatini.
0: 저는 우리 음악교 학생들이 하나 있습니다.
1: We had our music school students.

0: 가서 봉사하러 갔어요.
1: And they went to do Eswatini for volunteer service.
0: 국립대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1: And one day there was a national university graduation.
0: 우리 학생이 거기 노래 부르러 갔어요.
1: And our students went there to go sing.
0: 근데 얘긴데 그거 안 된다고.
1: And then they said, could we do it? They said no.
0: 오늘은 국왕께서 오시기 때문에.
1: And today the king will be coming.
0: 어제 국왕 대학교 순서를 보니까 아무도 못 고친.
1: And we sent the program to the king yesterday already, so nobody can change that program.
0: 괜찮으세요? 졸업식 참석하고 가고 싶어요.
1: Okay, that's fine. We'll just attend the graduation and watch.
0: 진행하는 분 다 오더니.
1: But one of the directors came and said,
0: 지금 국왕이 안 오셨는데.
1: The king is not here yet.
0: 노래 부를 수 있겠냐?
1: Would you like to sing?
0: 아, 예.
1: Oh, sure.
0: 몇 곡 부르러?
1: How many songs do you want to sing?
0: 세 곡 부르러.
1: We want to sing 3.
0: 아, 예.
1: Oh, okay.
0: 국왕이 오시기 전이었는데.
1: And it was before the king came.
0: 이 여학생 둘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1: And these two girls, they sang so well.
0: 1절 한 반쯤 불렀을 때
1: when about a one and a half verses through
0: 국왕이 오셨어요.
1: That's when the king came.
0: 아무 말씀 안 하고
1: and without saying anything
0: 자리에 앉으셨어요.
1: He just sat in his seat.
0: 여학생들이 두 곡을 더 불렀어요.
1: And then the girls sang two more songs.
0: 그 졸업식이 됐는데
1: and then they had the graduation.
0: 졸업식을 다 마쳤어요.
1: And the graduation ceremony was over.
0: 국왕폐하께서
1: and then the king
0: 아까 노래 부른 학생들 오라고
1: and I called for those two students who were just singing.
0: 그 학생들이 왔어요.
1: And they came to see the king.
0: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1: What country are you guys from?
0: 왔어.
1: Oh, we're from Korea.
0: 어떻게 우리나라 노래를 잘 부르냐?
1: How do you sing our song so well? Oh, we're music students.
0: 하다가,
1: and as they talked,
0: 국왕님 10일 후에
1: King, in 10 days,
0: 우리 길러주신 우리 그 설립자 목사님 오십니다.
1: Our founder pastor, he will be coming here.
0: 국왕께서 장관을 시켜가지고 국왕에서 나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1: And so the king sent one of his government ministers to pick me up from the airport.
0: 그래서 제가 공항에 내렸는데
1: and when I got off at the airport
0: 저는 일반 승객이 보통석으로 올라가는데 그 사람처럼 인도해가지고 기빈석으로
1: I just wanted to go through the regular line but they pulled me out and put me into the VIP line
0: 장관이 저를 마중 왔다
1: and then one minister came to pick me up
0: 차를 타고 이제 장관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1: and then the minister in his car took me to the king's palace
0: 장관에게 물었어요.
1: And I asked the king.
0: 구하오, 내가 면담 시간 많아.
1: I asked the minister, how much time do I get with the king? He answered, you get 40 minutes.
0: 알겠다고.
1: I said, okay.
0: 가서 에스와티니 왕실에 갔습니다.
1: And I went to the King Eswatini's king's palace.
0: 우리 저 조셉 목사님 같이.
1: With Pastor Joseph.
0: 그래 가서 이제 조셉 목사 통역해 주시고.
1: And Pastor Joseph interpreted for me.
0: 구하에게 구왕을 만났습니다.
1: And we met the king.
0: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했어요.
1: And then I preached the gospel.
0: 한 30분 복음을 전했어요.
1: And I preached the gospel for about 30 minutes.
0: 그러니까 구하니 다 들으셨습니다.
1: And then the king listened to everything.
0: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좀 더 전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1: And then the king said to me, Pastor, can you preach the word more to me?
0: 그래서 또 30분을 더 전했어요.
1: So I preached for another 30 minutes.
0: 그래도 구하께서 나를 탁 쳐다보죠. 말씀 좀 더 전해.
1: And then the king looked at me and said, "Can you preach the word a little more?"
0: 30분씩 세 번 한 1시간 반을 보고.
1: And so I preached 30 minutes three times. So for an hour and a half, I preached the gospel to him.
0: 그래서 그날 죄 사함을 받.
1: And that day, the king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0: 구하기 너무 기뻐하셨네.
1: And the king was so happy.
0: 목사님, 제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1: Pastor, I'll give you land.
0: 내가 예배당도 짓고.
1: And build a chapel there.
0: 목사님, 집도 지었어.
1: And pastor, build your house there.
0: 정말 고마웠어.
1: And I was so thankful.
0: 땅을 주셨는데.
1: And he gave us land.
0: 폰이 약간 변두리라서.
1: And it was a little bit on the outskirts.
0: 우리 아이 와이프 학생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변두리 못 갑니다.
1: And we told them, I wife students don't have cars, so they can't reach the outskirts.
0: 마음 평을 주셨어요.
1: And he gave us about 10 acres of really good land.
0: 산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1: And we went to the mountain. It was so beautiful and nice.
0: 깎을 수가 없네.
1: And we could not, you know, work on it.
0: 왕폐하께
1: So we told the king.
0: 산이 너무 좋아서.
1: It's such a nice mountain.
0: 그냥 깎을 수가 없어.
1: We don't want to break it down.
0: 마음 평을 더 주면 좋겠다.
1: So can you give us another 10 acres?
0: 그러니까
1: So the king gave us 20 acres of land.
0: 여기 지금 우리 센터를 짓고
1: And we're building our center there.
0: 왕년도 내 집도 짓고
1: And as the king has said, we're building our house there.
0: 너무 감사한 거예요.
1: And we're so thankful to God.
0: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도우시고
1: In all the work that we do, God is helping us.
0: 은혜 베푸셔서
1: And bestowing grace unto us.
0: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한 건 아무것도
1: And through that God, there is nothing we cannot do.
0: 하여튼 이런저런 방법으로 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주셔서.
1: And through these various ways, God is having us preach the gospel all around the world.
0: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몇 개 안 되는 그렇게 다 복음을 전해서 감사했어요.
1: And all around the world, we have our missionaries in almost every country. I'm so thankful about that.

0: 가자마자 복음의 구원받음 일어나서 교회가 형성되고.
1: And as soon as they get there, they preach the gospel, people get saved, the church begins to develop,
0: 자라고,
1: and the churches grow.
0: 또 주변 교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일도 하고.
1: And then they unite with other churches in the area. They work together.
0: 하나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1: When I see them being worked out one by one.
0: 어느 우리로 말하면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1: There's not one thing that is done through us.
0: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 게 너무너무 놀랍고.
1: But it's so amazing. It is done by the grace
0: 감사했습니다.
1: of God, and I'm so thankful.
0: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고.
1: I give glory and honor to God.
0: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준 그 하나님께서.
1: The God who has led us until now.
0: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1: I have no doubt that He will help us until the day we stand before Him.
0: 왜냐하면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1: Because Jesus yesterday, today, and forever, He is the same.
0: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1: And if that Jesus is leading my life.
0: 어디 가든지.
1: Wherever I go,
0: 무슨 일이 만나든지,
1: whatever I face,
0: 문제가 안 되는 것은,
1: it will not be a problem.
0: 크신 축복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
1: It is because the great blessings of Jesus will lead us.
0: 세월이 지나면서,
1: as time has
0: 저는 정말
1: passed,
0: 죄만 짓고 악만 저지른 저였는데,
1: I was a person who did nothing but sin and evil.
0: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 할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1: But God worked and allowed me to do some amazing things. I'm so thankful.
0: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나라로. 또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1: And I'm so thankful that we could take the gospel into even more new countries.
0: 우리 어린아이 같았는데
1: We were like young children.
0: 예수님 같이 있을 동안에
1: But while we're together with Jesus.
0: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1: Young children are not young children.
0: 추한 사람이 추한 사람이 아니고
1: The filthy people are not filthy people.
0: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고
1: The evil people are not evil.
0: 얼마든지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
1: But we get to live the bright, blessed, glorious life.
0: 주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랍고
1: And when I think
0: 감사합니다.
1: about it, it's so amazing and I give thanks to God.
0: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 I give thanks and glory to God.
0: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한 그 일이 너무 놀라웠어요.
1: So amazing is the work that God is doing inside of us.
0: 이제 나이가 많았지만
1: Now even though I'm old in age
0: 주님 앞에 설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1: I'm so thankful to think about I'm going to stand before God.
0: 죄 속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다가
1: And we had fallen in sin, we were in despair.
0: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1: We're supposed to be cursed.
0: 주님 오시와 함께 계시고
1: But the Lord, He has come, He is with us.
0: 은혜 뵙 너무 감사합니다.
1: And He helps us and gives us grace. I'm so thankful.
0: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And 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안녕히 계십시오.
1: Please take care.
0: 감사합니다.
1: Thank you.